0: 아, 널리?
1: 어, 말 좀 해.
0: 완전 아까 이거 가로 바깥에 떠는 것들 봐.
1: 아, 가로 바깥에 떠는 뭐 아빠서 그런.
0: 아, 시기 시기. 마구 나 따라간 곳에 뭐 아니 또 공 어떤 거는 무슨 오피스나.
1: 아, 시기 시. 어떨랑?
0: 아, 이 말로 나가서 아까 뭔가 따오 리또. 나이 뭔가 받롱은. 사만 아까 만기 아사한 사 아까 마니저.
1: 아, 시기 뭐 아빠서 그. 오케이.
0: 하? 아, 시기 마구 나 나가. 그래서 또 하나만 따오 리또. 아까 로비 뭐 아들리사. Purtahan sa trabaho ana mo.
1: O sige, kay paguna na lang. Kay maligo pa ko.
0: O sige, Noli. Magdali ko. Kay ba sinagatang ng mga sakop na ako dito. Ako rin mag-iasahan sa among manager nga. Ako'y mag-lead sa mga kauban na ako. Ay, sa mga tao sa mga badlungon po, uy. Kalam i-resign ining trabaho ah. Nga ako pa may hinugi saligan sa manager nga magdala og mga tao pila ni sila kabuk 18 ka buok. Sayang kana mag atiman sa ilaha. Ay, magdali na ko.